子离开了秋千，最快要到七月再回来。当影剧版依然沸沸扬扬，想起了枪声打作的靶场，工作了一整天，这很难。

0: 9:20下一首歌听到徐慧欣《快乐为主》。
1: All right, then. Today's forecast looks good.

0: 时光辜负了你。
1: 嗨，你们好吗？我在青海湖，这里天高云淡，湖水碧蓝，哇，真想让时间定格在这里。
0: 旅行，永远的路上，声色旅行。

做完这一次完美的局，好像当初的约定，爱着对方一直到老。问自己，爱情的游戏还有没有规则？要怎么面对这问题？说。

是自由，谁没个着急的时候，对吧？成家了，幸福是理解万岁。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6월 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거북이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대해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이동식 당수업이 기업에 이르러 공업감시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연결교통경찰이 방치 차량을 집중정돈해 공공주차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 발전 로정과 중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주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기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하게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계획 틱톡 공개,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게 사회계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허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허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연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조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리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사업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

0: 국토기관 당원 간부 70여 명이 기업 생산 일선을 찾아 공업 발전의 활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연길 담배 공장,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길 조식유한회사, 연변 금강산 식품 조식유한회사와 버드와이저 연길 맥주유한회사 등 4개 기업을 찾아 생산 작업장을 둘러보고 기업 홍보 영상을 시청했으며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가까이에서 참관하면서 기업의 발전 과정과 산업 배치, 미래 발전 계획 등을 요의했습니다. 이번 몰입형 당 수업을 통해 당원 간부들은 우리 시 공업의 지능화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공업 강시 전략에 대한 리해를 더 깊이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참관과 학습 성과를 기업 봉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가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전시 공업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연일 시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방치 차량 집중 정돈 전문 행동을 전개, 도심 주요 도로와 거리 골목, 공공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폐차를 전면 정돈함으로써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방치 차량 점검을 일상 순찰의 중점 사업으로 삼고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전면적인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차주와 연락이 가능한 차량은 즉시 이동하도록 권고했으며,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동을 거부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전용 주차장으로 견인해 통일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 쪽으로 1,276대의 방치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폐차 등록 및 정리 차량은 116대, 검사 기한이 지난 차량은 232대, 장기간 방치된 공사용 차량은 136대, 시장 주변에서 창고 대신 사용된 장기 주차 차량은 219대를 이동 조치해 공공 주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했습니다.
0: 아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연변조 장기 선수권 대회 성황리에 폐막. 근일 2026년 전국 전민건강운동대회 동북지역계를 활동 및 연변조 장기 선수권 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렸는데 전주 각 현시에서 온 46명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최종 연길 대표팀이 단체전 노년조와 공개조 우승을, 활용 대표팀 우국동 선수가 개인전 공개조 우승을, 연길 대표팀 손전명 선수가 개인전 노년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새벽에 실종된 노인 경찰의 수색으로 무사히 귀가. 일전 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74세 배우자가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민경들은 즉시 현장을 찾아 단서를 조사하고 전력을 다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일 저녁 6시 수색 인원은 강둑 벤치에서 실종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노인의 딸은 파출소를 찾아 감사 편지와 축기를 전달하며 민경들의 세심한 봉사와 책임 있는 업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찰서 견학으로 청소년 안전과 법치 의식 높여. 근일 시 5중과 시 10중 학생 대표들은 경찰서를 찾아 평안 견학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경무 장비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스마트 경무 플랫폼을 참관했으며 과학기술 반사기 교실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연길 청소년 축구팀 여름 합숙 훈련 돌입. 여름 방학을 맞아 연길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는 50일간의 축구 합숙 훈련을 시작했는데 U10부터 U13까지 4개 팀이 각종 대회를 목표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각 연령대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기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곡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깬다면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일찍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잠이 적어서라고 여겨서 간과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찍 깨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 깨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림상에서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각성은 잠들기 힘든 증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리는 한 대의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도파민은 가속 페달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로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해,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는 조기각성은 우울증 발작의 매우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만약 자주 일찍 깨고 깨어난 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리는 경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2주 이상 지속되는지 시간을 봅니다. 일반적인 기분 저하는 보통 원인이 있으며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울함, 답답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능을 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손상이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도 힘들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질병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여섯 가지 증상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첫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조기각성. 둘째,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 전혀 흥미가 없는 등 흥미 상실. 셋째, 항상 피곤하고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활력 저하. 넷째, 급격한 체중 감소 또는 과식 등 식욕 변화. 다섯째,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는 등 자기평가 저하. 마지막으로 여섯째,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반응이 느려지는 주의력 저하 등입니다. 네, 쓴맛이 나는 오이 먹어도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최근 복건성의 한 남성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것일까요? 네, 광동성 중의병원 응급실 부주임의사 왕진총은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구크르비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 계열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에 견딥니다. 섭씨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성이 강합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위장 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구토 유도, 수분 공급,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크르비타신 중독의 잠복기는 10분에서 2시간 사이이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위장 불편, 미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박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구크르비타신이 쓴 오이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박과류 채소나 과일에 쓴맛이 난다면 모두 구크르비타신 중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 즉시 병원에 갑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의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모기는 왜서 아이들을 많이 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도 도래했는데, 모기들은 특히 아이들을 물기 좋아합니다. 생활 속에서 성인보다 아이들이 모기에 더잘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피가 달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전문가는 모기는 목표를 찾을 때 주로 인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땀, 피부 대사 산물에서 나는 냄새에 의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체취가 큰 사람들이 모기를 더 쉽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및 땀을 잘 흘리고 체격이 비교적 건장한 남성들은 모기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소독소 부주미사 류미덕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활동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 대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생활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확률이 더 높다고 느끼는 이유이자 모기들이 아이를 더잘 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풍,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이야? 나? 그거? 언니, 내 막내가 말 못했어. 저 그런데 언니, 어떻게 막내 모르게 가짜병수 안 내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보려고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어, 언니, 정신 있어. 내 막내가 결혼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 남자를 만나오? 야, 야, 정말. 나? 그 사람 내려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어머, 나 그래, 뭐지? 엄마,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나? 마지막에다 요 담아 붙이면 된다고?

0: 同学，娘娘，娘在哪里能成对我的姑娘？娘娘，娘娘娘，他现在在南方的屋里面边亲戚节目。娘，今天那几个准备他亲娘娘娘娘去了。我老了，姑娘，我这两个。
1: 当你说这个말을해이제무슨나를못올린다며
0: 엄마내가무슨당신을흔들겠어아당신무지개올릴사람인도
1: 이번에다들었다무슨뭐남자를어린다는귀신이라네
0: 아그건내언니하고큰소리치고느라그랬게지금쓰
1: 네어제자꾸만거짓말하겠는가내말이
0: 더아니야어제견제주먹을내흔들면일이안되냐어일이안되냐
1: 어어어이번당신이제무슨한국남자를만난다며
0: 예
1: 어이구야야사람웃기고앉아있다어이구야야어어어당신저등을턱에다가한번얼굴을비춰봐어디그게바람피게생긴상통인가어이구이제내용이생겨가지고웃으겠지
0: 내가바람피우려고꼭했지마이거당신은지금아찔해가지고어디병살꺼냈구나
1: 그래남자한나도그래저아찔해가지고저먼저버린다는사람이한국남자를만난다는무슨의미인가여기또사람우리장들거든
0: 아이거뭐그만당신당신저
1: 거애인도이사람이말하는게그래아이그래지금남자지금자살하는시간남자어디있는가
0: 뭐그런대구만그냥지금부터내말거본거본들어서크게변신할수있을거만
1: 무지개당신만들면크게변신할수있다
0: 예
1: 어떻게
0: 당신이라내말듣겠습니
1: 까아그것이말을보란데
0: 이러면이년만지나게되면내당신한테다난치료로한달써줄수있고내인사를한달써줄수있을것만그분들이흔들흔들하지
1: 야흔들흔들하
0: 고토사지
1: 야고토사 그래당신들이무슨방법으로그게보여진한다그래야그만말해보라
0: 그만내말듣겠습니
1: 다아그것이말해보라는데그치
0: 이러면이젠도
1: 아아내말들어봤는데그치당신이말해그래바오있어없어
0: 바오라는게무지개무지개무슨팍살만한계곡이있구만
1: 살만한계곡이라고
0: 그런계곡이야
1: 그래도다그럼내이제부터야당신시킨대로하겠습니까
0: 예
1: 말해보라
0: 정말이지
1: 말해보란데
0: 그게정말이지
1: 아내마음변하게되니빨리빨리말해
0: 그럼우리이젠도이혼하겠어
1: 무슨게이혼하다고
0: 예
1: 그게당신진짜요
0: 아니저기내말은내당신하고가짜리혼을한다면한국남자하고가짜리혼을하고한국에가서뭉쳐다가득벌어가지고와서다시당신하고등기라고살면그게몸먹고알먹는게뭐인지
1: 아이봐이봐리혼이리혼이지가짜리혼한게어디있는가야
0: 이거가없어지금세월에는꼬잡는게내라고돈을보는게상대했구만아어찌지도못가네지대고서이렇게안다공감을지금어떻게하면어떻게하는가
1: 야이게낫다아우리무지개못알아근데무지개못알아야아이고당신도알아지뭐우리전화번호도살지싸파든지어적삼도모시는거입었지야아무지개못알아서무지개못알아
0: 입었어이집이우리집인도우리이렇게아니벌어가지고언제뭉치돈을쌓아가지고이새집을쓰고가야겠습니다
1: 그래당신당신말맞다나이게가짜지냐
0: 진짜라한테구
1: 무슨게진짜라
0: 마이가짜가짜구나가짜
1: 저무지개저기뭐
0: 예
1: 그래저기저사람이당신손쥐다멋지게
0: 우리야멋지게하구만
1: 그다음에그뽀뽀하던
0: 야아주이게당신입이지내입인데
2: 대사요
0: 맞아아니
1: 야이게무슨개팔지모르겠다이게야조심해라잉내이거안에서다들은다이게
2: 대사요
0: 이나가야죠
2: 저이문숙씨네
0: 아니
2: 안녕하세요전이오팔이라고
0: 사장님들어와요
2: 네감사해요그런데이거금발
0: 아니들어와요
2: 아네네네네네
0: 안나와요
2: 아네네네네네
3: 아니저운숙씨도여기와서안계시지
0: 아니얘기로가요
3: 가요네가요아이고몇해헐몸으로지내던큰첫째겠겠는데
0: 아하고들이사니까괜찮아요
3: 아니 오리네라니요. 처녀라던데.
0: 뭐 처녀? 아니야. 알아먹힌다. 누가 그랬어요?
3: 아니, 예. 아, 저 운숙지 언니가 더 하고 그렇게 얘기해.
0: 우리 언니가?
3: 아니, 예.
0: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처녀로 반가워 한다 그 말이에요.
3: 아, 이거 진리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 약선이가 많이 낫죠. 아니래요.
0: 그래서 사장님.
3: 네, 예.
0: 사실 우리 같은 나이 처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처녀예요.
3: 자, 금방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0: 아, 저, 나는 내 길에다 준 애고요. 사실 저도 결혼했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자고 싫어 못하니까 결혼했어요.
3: 아, 그런 일이었구만, 저희가. 아이고, 은숙씨.
0: 예.
3: 힘들었겠네요.
0: 사장님 보다시피 사는 주제 말이 아니에요.
3: 아니, 아니, 뭐,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거.
0: 어떻게 괜찮아요?
3: 자, 문석 씨.
0: 예?
3: 아니, 그, 문석 씨는 참 이뻐요.
0: 어머?
3: 너무너무 육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거.
0: 신고께 생겼거든. 그러나 간세는 싸간 것보다 진건 게 낫지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좀 먹거든. 진건 것 상관없는 말이요.
3: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생연분이군요. 네. 안 그래요?
0: 아, 예, 예.
3: 예.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0: 예.
3: 앉으시지?
0: 예, 예.
3: 저것들이 또 붙어졌군요. 아니, 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
0: 어떻게 쥐예요?
3: 예? 쥐예요?
0: 우리 집엔 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도 남자 없는 집이라고 그런지 영혼이 없지요.
3: 자, 문석 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더 매력적이고 저력적이고.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0: 그만해요.
3: 자, 은석씨.
0: 예.
3: 성냥 좀 있어요?
0: 아, 예, 예.
3: 아이,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4: 놀라지 마소. 나는 이기맹이 신랑이에요.
3: 신랑이요?
0: 아니, 사장님.
3: 아니요.
0: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3: 아니요.
0: 저기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3: 예?
4: 아니, 무슨 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0: 자, 이제 조금하세요. 정신 안 가라도 정신 안 가면 형 더 안 합니다. 더
4: 하세요. 야! 보다 드럼내, 이 자식이다.
3: 오빠, 야! 이거 다 포스를 했네.
0: 오빠!
3: 뭐요, 오빠?
0: 나오는. 사장님.
3: 사장님. 예.
0: 내가 팔자는 어떻게 이랬잖아. 병신 남편 만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신 나쁜 오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요.
3: 이수기 서러워 마세요. 에? 아, 나 이 사장님 이기자기 이제 꼬로 행복하게 해드릴게.
0: 아니, 진짜?
3: 아니, 사랑해요, 이수기. 아이, 저, 아이,
4: 저기, 목이 컬컬하게 되는 기분을 가지고.
3: 아니,
4: 당신은,
3: 아이, 당신은, 아이, 아니야. 저, 참아, 또 없이.
4: 아이, 무슨 말 잘하는 거야?
0: 사장님!
3: 아니, 예.
0: 중국말 더 잘하세요.
3: 아, 예. 전국에 사서 오니까, 나 뭐.
4: 협파들한테도 점수 배웠지?
1: 에? 아, 그 저 있잖아요. 그 아, 똥수탕, 어? 시스탕, 어디?
4: 아, 나
1: 이거. 에, 그래 가. 맞아. 아, 아니야.
4: 아이고, 그 말을 안 넘겨 먹겠지. 맞았구나.
5: 자, 은숙 씨.
0: 예.
3: 금방 보니까나 은숙 씨는 참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한국 수석을 가르치기 끝내주겠어요.
0: 사장님, 사장님만 믿어야
1: 한 거예요. 아이고, 역시 한가지예요. 미트킨. 보니까나 이거 집에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0: 예?
1: 자, 이럽시다. 제 한국에 좀 전화 좀 할까?
0: 아니, 내 차례예요.
4: 선배, 이게 우리 전화다. 전화칠 돈 내고 치고.
1: 아, 그래.
4: 아니, 물론 한국 사람 돈 가지고 돈 내놓고 치고.
1: 하하이.
4: 돈 이거 따라 내놓고 치고.
1: 대.
4: 금방 믿지겠는데.
1: 이렇게.
4: 이분 신고 좀 하여.
1: 중화인민공화국. 오, 요 새끼는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국산이라뇨. 야, 네 이제 보니 급자 꿈이라 이 새끼니까.
4: 야, 이만 좀 더 내놔.
6: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면이란 어떤 이면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당신과 나 사랑은 샘.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

0: 가꾸는 고운 꽃.
1: 아아아.
0: 당신과 나 사랑은 꽃.
1: 아아아.
0: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1: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0: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가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딩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따라 너무 덥죠? 찜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서술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0: 비료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 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17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금세 풀이 죽었다. 자신이 실현당한 게 맞다고 생각했다. 초연이 집에 전화를 하니 초연이 어머니는 초연이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1: 영정이.
0: 초연이 어머니는 나한테 아주 친절했다.
1: 내일 맛있는 국을 끓일 테니 집에 들르게.
0: 이 세상 여자들은 모두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기 좋아한다. 젊었을 때에는 남자친구를 위해,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 연로해지면 미래 사위한테 잘 보이기 위해. 나는 대강 얼버무렸다. 내가 당신 딸과 다툰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일보를 보니 신문에는 15명의 미녀들이 인터뷰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 옆에는 또 합숙 훈련시 가만히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어떤 미녀는 장기간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흐리멍텅해 보였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기가 지킬 줄 몰랐던 것 같았다. 민 선발은 아름다움과 지혜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겨루는 것이다.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이길 확률이 높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0: 이날 밤 나는 서연이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수면이 부족해 정신이 흐리터분하고 매우 피곤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볼 모양이 없었다. 두 여자는 모두 나를 이용한 후 버렸다. 잘 자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일찍 깨났다. 출근 시간이 되자 나는 운수소에 전화를 했다. 운수소에서는 아침에 대회당 고자에서 자본업한 경매가 있다고 했다. 안디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또 신문사에 전화해 은행 고객과 광고 설계를 상의해야겠다고 청가를 맡았다. 대회당 고자에 도착하니 누군가가 값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1: 5천!
2: 6천!
1: 만원!
2: 2만!
0: HK1997이라는 자본업판은 끝내 옷지성을 가진 사람이 가져갔다. 그는 기본 가격보다 20배 높은 2만 1000원에 번호판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동차가 없었다. 갑자기 섬광등이 반짝했다. 외국인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향강인들이 몇 개 숫자와 문자를 가지고 고가로 서로 쟁탈하는 것에 대해 이상해 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세기말 풍경이 아니면 아주 호탕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요컨대 그 어디에도 이런 풍속은 없을 것이다.
3: 아이고, 경기가 좋지 않아.
0: 옆에서 노인 한 분이 누군가와 말하고 싶은지 중얼거렸다.
3: 예전에는 차 번호판이 아파트 가격과 비슷했지. 좋은 차 번호판이 겨우 2만 원이라니. 이젠 돈 벌기 다 글렀어.
4: 그래요?
0: 나는 후속 친척의 정신이 팔려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다음 AA88 차 번호는 2만 5천 원에 낙찰되었다. 이외에도 CLO, BW18은 4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3: 좀 전에 잡어 없이 숫자만 있는 번호판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알아?
4: 10만, 20만입니까?
3: 어떤 사람이 80만 원 불렀는데.
4: 네?
3: 80만 원에도 못 샀지. 최종 거래 가격이 100여만 원이었지. 신문에도 실렸는데.
4: 노인장은 여기에 관심이 참 많네요.
0: 갑자기 경매관이 한쪽의 숫자를 불렀다. CZ3877. 난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었다. 옆에 있던 노인은 재미를 잃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잡시에 나는 긴장해놨다. 이 노인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 경매가 진짜로 12도령을 찾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노인은 이미 떠났다. 나는 정신을 다 잡았다.
1: 2만 5천!
0: 자리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급히 머리 돌렸지만 어디에서 난 소리인지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리계 임자를 찾았다. 뒷자리에서 두 중년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5: 이 번호판은 3월에 경매했던 것이 아니오?
3: 2만 원이었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잖아.
4: 38은 괜찮은데 이 771을 읽자니 숨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3: 생각이 있는가?
4: 에이, 별로.
0: 경매관이 계속해 물었다.
1: 2만 5천 원입니다. 더 부를 사람 없습니까?
4: 낙찰되라, 낙찰되라.
0: 심장이 마구 뛰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기다린 결과는 어떨지.
1: 더 높은 가격 없습니까? 기본 가격이 2만 원인데 2만 5천 원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아 다음 경매에 남겨두겠습니다.
0: 뒷좌석의 남자들이 또 견해를 발표했다.
3: 이 차번호판은 참 이상하지? 두 번이나 경매에 실패하다니.
4: 이상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일부러 남겨두었다가 통이 큰 호객을 기다리는 거지.
3: 통이 큰 호객들은 모두 다른 나라로 이민 갔는데 차번호판을 사선 뭐 한다고.
0: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도 끝났다. 아침에 경매에 내놓은 차번호판은 모두 17개였는데 그중 16개를 성공적으로 팔았다. 가장 높게는 4만 원에 팔렸다. 가장 낮게 팔린 번호판은 천 원에 팔렸는데 AN7487이란 번호판이었다. 번호가 아무런 흡인력도 없는데 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CZ3877은 한 번만 값을 부르고는 사라졌다. 나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4: 누가 이 3877이란 번호판을 살 마음이 있었을까?
0: 림시성을 가진 경매관이 가격에 만족하지 않아 거래를 거부했기에 단서가 끊어졌다. 그는 정태향학 뉴스 기자들을 응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1: 네, 이번 경매 활동에서 얻은 18만 500원에 달하는 금액은 추첨권 기금회의 자선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원래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라 금방 실내가 텅텅 비었다. 누가 가격을 부르고 누가 3877의 흥취를 보였는지 알 길이 없었다. 혼돈스럽던 내 머리는 실망 때문에 더 혼돈스러웠다.
4: 인생이란 게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감도 있는 법이야.
0: 에어컨이 틀어있던 방을 떠나 무더운 도시 심장에 들어섰다. 대회당에서의 운수는 이번에도 좋지 않았다. 번마다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8톤 되는 화물차 한 대가 짐을 부리운 후 일꾼이 기중기에 팔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다. 화물차가 달리면서 기중기의 팔이 버스를 향했는데 버스가 이를 급히 피하면서 옆에 있던 자가용을 향했다. 자가용이 또 버스를 피하면서 행인도로 충돌했다. 당시 나는 마침 인행도에 섰다. 나는 급히 몸을 피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고 뒤에는 한 청년이 있었다. 혁명하듯이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면서 모두 나한테로 몰려왔다. 그러면서 내 손이 땅에 닿았다. 이번 사고에서 누구도 죽지 않았고 누구도 중상을 입지 않았다. 오직 경상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나였다. 사고 당사자와 지나가던 행인, 호기심에 찬 시민들이 시끌벅적거리는 가운데 나는 오른쪽 팔 전체를 펼 수 없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발이 굽혀지는 것을 보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다. 그들은 나를 응급실로 호송한 후 자생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견 최림 정소나 렴무력 제작의 렴무력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당장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집안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헛수고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옷장과 수납장의 물건을 무작정 쌓아두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다 보니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집 정리를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아이가 옆에서 계속 놀자고 보채는 바람에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만 앞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 종류별로 분류한 뒤 필요한 물건은 수납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순서를 모두 건너뛰고 물건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부터 급하게 골라버리며 서둘러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분류와 정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눈앞의 결과만 빨리 얻으려 성급하게 행동한 탓에 바닥에는 물건이 수두룩 쌓이고 일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급하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예정한 시간보다 갑절로 더 긴 시간을 들이게 됐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정리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을 일인데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오히려 시간만 두 배로 낭비했습니다. 이처럼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행동해 헛수고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콩은 두부를 만드는 원료이지만 콩밭에는 오직 콩만 있을 뿐 가공이 끝난 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얻으려고 무작정 서두르고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고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서두르거나 업무를 할 때 자료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건너뛴 채 결과만 급하게 내려가 하는 건 모두 콩밭에가 두부 찾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서두르면 결국 헛수고만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성급한 행동의 헛됨을 콩과 두부의 비유로 간결하고 재미있는 속담으로 만들어 후대에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차분하게 순서를 지키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
2: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사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 왕훈용 전국정혁주석이 서장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 전국당학교 교장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3: 상반기 전국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민생 등 중점 분야들이 강력하게 보상되었습니다.
2: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3: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수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기초교육 사업에 관해 내린 종료한 지시에서 당 18차 대회 이후 당장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다잡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기초교육이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수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독을 가르쳐

0: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철하며 꾸준히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독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규칙을 준수하고 건강제일의 교육 리념을 실시하며 교육과 교수지를 향상시켜 광범한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기초교육의 우수자원 확대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교육 공평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고양하고 교원의 도덕과 깊은 건설을 강화하며 높은 자질의 조문화 교원 대우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학교 운영의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개혁을 심하게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힘쓰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전국 기초교육 업무회의가 7월 2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형 정석이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설에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고 신시대 새로성의 기초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배우고 리해하며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기초교육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고도의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과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며 기초 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정신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다섯 가지 교육의 병행과 다섯 가지 교육의 융합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입학 관리를 통해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도시로 일하러 온 로무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확고히 지키며 기초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에 적응하여 교육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예산 보장, 학교 배치, 학위 공급, 교원 배치 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과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바른 길을 따라 혁신하면서 기초교육의 새로운 우세를 혁신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동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 가정, 사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발행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의 대우 보상을 강화하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문, 학교는 조직 보상을 강화하고 못 박는 정신으로 당조항과 공무원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조항기구 편지위원회 방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북경시, 허북성, 감숙성, 북경사범대학의 책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석태봉, 리설회, 왕소홍, 오종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구구계획실시대학의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조항 텔레비전 속평,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자를 발송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조석인 왕혼영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장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조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소장 업무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논술과 신시대 당의 소장 관리 방략을 관찰하며 안정 발전, 생태, 변강 강화 등 네 가지 큰 일을 지속적으로 틀어주고 15차 회의는 전망계획식이 사회주의 현대화 신서장 건설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헌영 정력수석은 라사시와 아리 지구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안정, 민족단결, 사찰관리, 흥변부민, 역사문화보호 등 상황을 요해하고 여러민족 간부 대중들과 좌담하고 교류했습니다. 왕헌영 정협수석은 소장을 관리하려면 우선 소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소장관리 요구를 관찰하고 사회관리의 기반을 다지며 단결하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 국면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당 창건 105주년 당이 인민을 단합의 인솔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결부시키고 소장 평화 해방 75주년 소륙 고원에서 발생한 존지 계백의 변화와 결부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 교육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구 창건을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 소장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 간의 상호 적응을 부단히 인도해야 합니다. 소장의 역사문은 고고학실 수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학교 업무에 관한 습근평 종서기의 중요 론述을 학습 관철함으로써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당학교가 당에 속한다는 본질을 강화하고 당학교의 초심을 잊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분투하고 개척 혁신함으로써 신시대 당학교 업무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충성스럽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고품질 간부 대우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육과 훈련의 주요 진지인 당학교는 당의 사상 이론 전선의 중요한 방면군으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진지하게 깨달으며 연구와 선전, 해석, 학습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 과학연구 수준을 제고하며 당의 혁신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수행 능력 양성 그리고 이론 연구와 정책 자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0: 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국고사 마괭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세수 수입이 9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증가율은 1분기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6%,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1.8%, 증권거래 인지세가 97.3% 증가했습니다. 마경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의 로적 증가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충분한 활력으로 인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상승, 조식 시장의 활력,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 등 요인도 재정 수입 증가를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3,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종종분의 지출을 보장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출 분야에서 사회 보장 및 취업 지출은 2조 6,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보건 건강 지출은 1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예산사 당재부 부사장은 상반기 각종 재정 정책이 국가 중대 전략 과제의 리행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 촉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확대 전략 기점을 견제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과 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패키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재정 자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민간 투자와 주민 소비를 더욱 잘 진작시켰습니다.
1: 22일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앙기업의 생산 경영이 안정 속에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운영 상황이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리윤 총액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앙기업이 각종 도전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배치 구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며 지원 보장 능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0: 세관청소 관계자가 20일 개최된 공원 보도 판공실의 시작 출발 15차 국민 전망계획 계열 기자회견에서 15차 국민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관 감독관리 제도 체계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고, 수출은 13.4% 증가했으며, 수입은 22.1% 증가함으로써 량적 질적 동반 상승, 친환경 방향, 우수 수입 수출, 무역 동반자 상승의 발전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관청소 손매군 서장은 향후 5년간 세관은 더 우수한 감독 관리로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매군 서장은 우리는 매립형 정시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 세관의 감독 요구사항을 기업의 수출입 제품 생산, 공급 사슬에 편입시키고 복합 운송, 일괄 운송장 통관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능형 세관의 반복적인 승격을 가속하여 2030년까지 90% 이상의 항만의 지능형 검사 장비를 갖춰 기업과 대중이 무감각 통관을 일상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리 자유에서 두려운 자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우수 상품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향후 5년간 소비자들이 좋은 세계에서 더 많은 우수 상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79개 나라 264종의 농식품 존입을 신규 추가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의 농식품 검역 접근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선도 소비 경제를 적극 지원해 화장품 등 수입 소비재에 대한 검사 조치를 최적화

0: 활성화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와의 제휴로 시찰 연동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반기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 기업이 11만 5천 개 증가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구가 3.3배 증가했습니다. 약 1억 4천만 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상품을 구매하여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매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마는 무역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 자원, 우수 농산물의 수입과 공급 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우수 상품의 중국 수출을 편리하게 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 办公실이 22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명의 7일 훈장 수상자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일군,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가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마선상은 38년 동안 기층의 대중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항상 인민의 입장을 지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마선상은 기층에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언제나 인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릇 대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존혜향은 오랫동안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층 민족 업무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면서 따뜻한 봉사를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대표인 량염은 26년 동안 특수교육 직책을 지켜왔습니다. 량염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빛나야 한다는 교육 리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특수교육 사업의 번영 발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힘써 추진해 왔습니다. 양염은 인공지능이 우리 특수교육의 여러 단계에 모두 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아이들의 성장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정백규는 20여 년 동안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여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마을의 산업 비약화,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우수 당사무일군 대표이자 배달원인 왕가호는 새로운 업태에 당 건설 업무에 깊이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 중앙은행이 최근 2026년 경제 성장 예기를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 1사분기 경제는 동기 대비 2.8% 성장한 가운데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소비, 국내 투자가 견인했습니다. 타이 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강력한 수출 성장과 경제 부양 조치의 효과로 인해 타이 경제 성장세가 전에 예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 상업부 무역정책과 전략 사무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타이 화물 수출액이 1,620억 9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자동차, 식품 등 종목의 수출 표현이 강력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타이 국가선박운송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타이의 수출이 8 내지 10% 성장할 가망이 있습니다. 위원회 다나쿤 주석은 주요 무역 동반자의 안정적인 수요는 하반기 수출 성장에 강력한 지탱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관광업은 여전히 타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0: 7월 4일까지 타이가 올해 접대한 국제 관광객은 연인 수로 1,621만 명을 넘었고, 약 7,826억 타이 바트화의 관광 소득을 올렸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 등 원인의 영향으로 입국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강인한 관광체를 지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60대 40 공동 지불 모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의 소비 금액을 부담하고 개인이 40%를 부담하며 1인당 매달 최고로 1,000바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올 9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타이 재정부가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604만 600명이 자격에 부합되어 이미 등록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3천만 명 목표의 약 87%를 달성한 셈입니다. 이 밖에 104만 6,900개 상가도 등록해 참여했습니다. 7월 타이 투자촉진위원회는 식품 가공, 항공, 선진 제조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약 650억 바트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을 비준했습니다. 타이 재정부는 전국 투자가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면의 22 내지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공중 투자 확대, 개인 자본과 외상의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 원동력을 이루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이미 동부 경제 회랑을 경제 전환과 외자 유치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했습니다. 타이 동부 촌부리 라용 차층 4호에 위치해 있는 동부 경제 회랑은 타이가 산업 승격, 외자 유치, 역내 첨단 제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국가급 경제 발전 전략 구역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소득세 감면, 수입 설비 관세 우대, 토지 사용 편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 아누틴 총리는 최근 동부 경제 회랑의 기반 시설은 이미 기본적으로 보완되었고 당면의 업무 중점은 건설에서 투자 유치로 전향했다면서 정부는 국제 홍보를 주동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다국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부 경제 회랑 사무실은 실제 투자 5천억 바트를 유지하고 약 6.3%의 역내 생산 총액 연평균 성장을 실현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진 제조업, 현대 봉사업, 혁신 산업 집단을 구축하는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동부 경제 회랑 종합 발전 계획 2023-2027 목표를 실현할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 정부는 2030년까지 타이의 종합 경쟁력 순위를 세계 20위권에 끌어올리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향후 타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관광업, 의료보건, 식량 안전, 가공 농업, 창의 경제 등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노동력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힘써 봉합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 다카이지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보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지강 신어라는 책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목통 이론을 인용해 나무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가장 긴 나무판이 아닌 가장 짧은 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술은 지역 격차가 공동 부유를 제약함을 형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복건성 당위원회 부서기로 있던 습근평은 처음 실무진을 거느리고 영하 소해고를 찾았는데 현지 주민들의 빈곤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습근평은 법관과 영하 간의 대상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 습근평은 민영촌이 지금은 모래밭이지만 나중에는 금사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삼해성은 복건성 농학자 김정희 교수를 원형으로 한 능일농이 민영촌을 이끌고 균초 기술로 민영합작의 물꼬를 터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관련 균초 기술이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지명해 채택한 것입니다.
6: 네, 수천 수만 대중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 기술을 반드시 간소화해야 합니다.
5: 균초는 민영합작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황폐했던 모래밭은

0: 이미 금사탄으로 변했고 민영초는 이미 민영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영진에 들어서면 생기 발랄한 강남을 연상케 하는 동네가 시야에 안겨옵니다.
1: 시험 전에 잔은 이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0: 호도두 잔을 들고 당차게 설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유리라고 부릅니다. 2012년 서해고에서 민영진으로 이사한 유리는 평생 포도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 2주 전에는 포도나무를 본 적도 없고 포도를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0: 민영합작으로 복권 사람들이 영화에 와서 포도주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초 공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던 유리는 현재 기술이 능숙한 생산 주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화의 포도주 산업은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유명한 자색 명함장으로 됐습니다. 명화와 복권은 한쪽은 산, 다른 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산에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런 치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은혜라도 샘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1년 9월 민영진이 복권성 하문을 지원하는 등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협력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계속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뜻이 맞으면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 2016년 습근평 청석이는 오랜만에 명하 민영진 원룡촌을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청석이는 민영합작은 새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시범을 보여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 공동부유의 두 번째 함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결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습근평 총석이는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황룡촌을 찾아 기층 당건설 상황을 시찰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유문했습니다. 낮고 어두컴컴한 벽돌집에서는 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소교 일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3학년생인 장소교의 딸 장금나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습근평 총석이는 현대 한어사전과 영한사전, 폐역통을 선물했고 이에 장검나는 총석이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장소교의 두 자녀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빈곤의 탈 과정에 지혜와 지향을 함께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지구, 빈곤 가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난 구제의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동부유는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지 같은 시간대에 동등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2일 개성구 채택된 중국 공산당 규약은 일부 지구와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격려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부유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 인구가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

0: 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그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점점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직업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료성대학 정법학원의 2022학급의 본과 졸업생 유붕우는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며칠 후 그는 신강 생산 건설 병탄 제3사 투무스커시의 한 가도에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로 기층 봉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는 사회봉사 속에서 힘을 키우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선배 자원봉사자들이 귀교해 가정 방문과 갈등 조정 등 기층 업무 경험을 생생히 전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붕우는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이 변방 기층 관리 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았고 그때부터 서부로 가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유붕우는 부모님도 저의 선택을 아주 많이 지지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학생들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료성대학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334명이 서부 계획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2003년 이후 이 학교에서는 누적 2만여 명 학생들이 지원했고 그중 2634명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그중 423명은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부에 남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료성대학 공청단 자원봉사부 부장인 영전복은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층 봉사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국가 발전에 녹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권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부를 향해 달려가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항주 사범대학 생물과학학과 졸업생인 리문정은 곧 서장으로 떠나 기층 교육의 교단에 서게 됩니다. 리문정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인의 사명이라면서 변강 교육에서 특기를 살려 서부 건설에 청춘의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주사범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기층 정착을 고무하는 리듬이 일상적인 수업과 취업 지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졸업생 취업 정책 홍보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기층 취업 정책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또 당을 따르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라는 주제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항주사범대학 취업지도센터의 양적 부주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시야를 넓히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을 걷도록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성 해남 장족자치주 흥해현의 화칭조만은 최근 청해민족대학 약물제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청해성 과락장족자치주 다를라그현 터허투향의 상황과 기층사업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서부계획자원봉사자로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이 고원마을에 파견돼 본격적인 기층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해민족대학 공청단 부석이 제기된 2026년 학교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147명이 서부 계획에 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층 일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조국이 가장 필요로 가는 곳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층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힘을 키우면서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의하면 다카이지 산하의 내각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지 수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고 장식의 민생화 다카이지 내각의 민심 기반과 여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일본 국민이 여러 현안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논란의 법안 강행 처리가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이 최근 추진 중인 황실 전범 개정안과 부수도 법안, 그리고 전후 체제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안보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에 도와선 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지는 지난 6월 말 각의를 열어 황실 전범 개정안을 기준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천황의 계승을 오직 9개 남성 후손으로만 한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옛 훈가의 남성 후손을 리병하는 방식으로 9개 남성 계승 체제를 이어가려 해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천황 즉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도 정반대됩니다. 둘째, 정치 스캔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본슈는 최근 이메일과 로그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카이지 선거팀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올해 중의원 선거 기간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끝내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고 야당이 요구한 관련 비서의 국회 출석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국회 답변에서 다카이지는 비서가 조만간 국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답변을 진술서로 대체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자료는 감감 무소식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문제에 대한 민심 수렴 실패입니다.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대상 23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음에도 다카이지 내각은 소비세 인하 등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우고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일본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급락이 다카이지의 집권에 붉은 등이 익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문자쿠라 다카시 일본 경제학자는 다카이지는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억제해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했으나 그의 정책은 오히려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어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다카이지가 자민당

내 기반이 약해 국민적 지지율에 의존해 당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논쟁성 정책을 계속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는다면 집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키아라 이즈루 도쿄대학 교수는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는 인사개편이나 유신혜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들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 다카이치 정권이 점점 더 공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여객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2시간 출행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여객운수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버스역이고 출발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결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리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제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은 역경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판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기업 자체의 발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아이가 띠를 쓰고 화낼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감정 읽어주기는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 상했어도 태연한 척, 네, 참고 숨긴 건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싶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Next Time We Are Fly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모아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모아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미 채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첫 번째 주말 계획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엔 야외로 캠핑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즐기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시원한 또 물가가 네, 또 생각나는 요즘이긴 하죠. 네, 날씨가 무더워서 아무래도 뭔가 시원한 곳을 자꾸 생각나고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You're my summer, I'll take a picture while we're late.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드디어 집에 에어컨 장만했습니다. 내일 설치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시원한 주말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 무더위가 너무 또 심해지면서 네, 이제 밤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더위 또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이제 차게 틀면 오히려 또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야외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먹는 걸 저더러 다 준비하라고 하네요. 저는 놀러 가는 것보다 이걸 준비하는 게더 힘듭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친구들이 믿고 또 맡기는 거니까, 네.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맛있는 걸로 또 준비해야 하고 각자의 또 입맛에 맞는, 네. 취향에 따른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맛있게, 네, 드시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막상 또 옆에 없다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빈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웃으면서 또 네, 좋은 일 있을 거라 네, 생각하고 또 기운 북돋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 주말은 뭐하지 코너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민족이 단합된 조국이 가장 강대하고 민족이 단합된 인민이 가장 행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순간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만남일지라도 진심을 나누는 인연은 오래 남고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이 작은 기쁨이 되어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가끔은 나도 한번 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자기만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어제의 자신을 조금씩 넘어설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마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네, 근사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0: 고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데 참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죠.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멋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소박한 말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멋있는 말이 됩니다. 아라의 서풍, 가짜 이혼 감상합니다.
1: 와이, 언니구나. 어째, 무슨 일이야? 야, 그거? 언니, 내 나그네가 말 못했어. 그런데 언니, 어떻게 나그네 모르게 가짜병도 안 내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 없다고? 그럼 어찌까? 야,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보려고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고? 어, 언니, 정신 또. 내 나그네가 결혼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 남자를 만나? 야, 야, 정말. 야? 그 사람 내일 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 나 그래 뭐지? 엄마, 근데 언니 내 한국말을 몰라 어찌까? 야? 마지막에다 요자마 붙이면 된다고? 그치? 야, 야, 야, 걔 나중에 전투에 올리고 야, 야, 야, 야, 야, 야, 가게서 내 남자를 올리는데야 주인신게 뭐 야, 그럼 내 새가락 준비를 하시냐? 야, 야, 야, 그래 뭐야, 어째냐고.
2: 당신 솔직히 말해라. 이제 무슨 나를 뭐 올린다며?
1: 엄마, 내 무슨 당신을 올리겠어.
2: 아,
1: 당신 무지개 올린
2: 사람인데. 이봐,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뭐 남자를 올린 자는 귀신이라며?
1: 아, 그건 내 언니하고 큰 소리 집어넣으라 그런 게 지금.
2: 야! 어째, 자꾸만 거짓말 하고 있는 거.
1: 아이고, 어떻게 이제 주먹을 내 흔들면 일이 안 되냐? 일이 안 되냐?
2: 이봐,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
1: 예.
2: 어이구야, 사람 웃기고 앉아있다가, 어이구야, 야. 당신 저 뜸을 통에다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 어디 그게 바람 피우게 생긴 상통인가? 어이구.
1: 근데 내 옷이 생겨가지고. 바람 피우려고
2: 했지 마. 당신은 지금 아찔해 가지고 어디 정찰 보냈구나. 그래, 남자 한나도 그래 저 아찔해 가지고 저 먼저 보낸 사람이. 그래,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 또 사람 우리 잡고 그래.
1: 아, 이거
2: 뭐?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래? 아이 그래 지금 남자 지금 지금 다섯 명이 시간 남자 어디 있는가 이게?
1: 뭐 그런 대수구만. 그냥 이 지금부터 내날 고분고분 들어서 크게 변신할 수 있을구만.
2: 무지개 당신만도 뭐 크게 변신할 수 있다고?
1: 예.
2: 어떻게?
1: 당신이라 내 맛이 깼습니다.
2: 아, 그것이 말을 못한데.
1: 이러면 이년만 지나게 되면 내 당신한테다 난치료로 한 살 써줄 수 있고 옛날에 한 달 써줄 수 있을구만. 흔들흔들하지.
2: 야, 흔들흔들하.
1: 구두사지.
2: 야, 구두사. 그래,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게 번진한다 그래? 야, 한번 말해보라.
1: 정말 내 말이
2: 아, 그치, 말해보라는데, 그치?
1: 그냥 무슨 쌤도?
2: 아, 내 말 들어보라는데, 그치? 당신이 말해, 그치? 바워 있어, 없어?
1: 바워라는 게 무지개, 무지개,
2: 무지개,
1: 팍! 할 만한
2: 계곡이
1: 있구만.
2: 그 사람은
1: 계곡이라고.
2: 그러게. 그래, 너. 그럼 내가 이제부터 야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1: 예.
2: 말해보라.
1: 정말이지?
2: 난 말해보란데.
1: 그치, 정말이지?
2: 아, 내 마음 변하게 되니 빨리빨리 말해.
1: 그럼 우리 쌤도?
2: 예.
1: 이혼하겠어.
2: 무슨 게? 이혼하다고?
1: 예.
2: 그게 당신 진짜요?
1: 아니, 저기 내 말은 내 당신하고 가짜 이혼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 이혼하고 한국에 가서 뭉쳐가면 가득 벌어 가지고 와서 예?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면 이게 뽕먹고 알몸이 되는 거예요.
2: 아, 이봐 이봐 리혼이 리혼이지 가짜 이혼한 게 어디 있는가? 야?
3: 이거가 없어.
1: 지금 세월에는 꼬 잡는 게 뇌라고 돈을 보는 게 장대했구만. 아, 어찌지도 못하는 짓대고서 이렇게 안다 공감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2: 야, 이게 낫다. 아, 우리 무지개 모자라 그러지. 무지개 모자라 그러냐? 아이고, 당신도 알아, 지금 우리 전화번호도 살지. 아, 싹 받을지. 어, 저 사람들 모시는 거 입었지. 야? 아니, 무지개 모자라 그러지. 무지개 모자라.
1: 입었어. 이 집이 우리 집인도. 우리 이렇게, 아니, 벌어가지고. 언제 뭉치돈을 쌓아가지고. 이 새 집을 쓰고 살겠지. 예?
2: 그래, 당신 말 맞다. 나 이게 가짜 주냐?
1: 진짜라니까.
2: 무지개 진짜라고?
1: 아니, 가짜. 가짜 하구나, 가짜.
2: 저 이봐.
1: 예?
2: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 쥐다 못지게.
1: 야, 못지게 하구만.
2: 그 다음에 그 뽀뽀하다.
1: 야, 아줌마, 이게 당신 입이지, 내 입인데.
4: 계세요?
2: 야, 이게 무슨 개팔인지 모르겠다, 이게, 야. 조심해라, 이. 내 이거 안에서 다 죽는다, 이.
4: 계세요?
5: 저 여기 와서 앉으시지?
1: 아니, 예, 일어나요.
5: 나요? 네, 아니. 아이고, 여태 헐맘으로 지내다니 큰 소책했겠는데.
1: 아, 하고들이 사니까 괜찮아요.
5: 아니, 오리내라니요? 천혜라던데.
1: 뭐, 천혜요?
5: 예, 예.
1: 누가 그랬어요?
5: 아니, 예. 아, 저 운숙씨 언니가 더 하고 그렇게 얘기해.
1: 네, 언니가.
5: 아니. 예.
1: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천혜로 반갑을 한다 그 말이에요.
5: 아, 이거 진리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요 천혜가 많이 낫죠. 아니래요.
1: 그래서 사장님.
5: 네, 예.
1: 사실 우리 같은 날 천혜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천혜예요.
5: 자, 금방 아들이 있다고 하시죠?
1: 아, 저, 나는 내 제리가 준 애지요. 사실 저도 결혼했댔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자구실 못하니까 결혼했어요.
5: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이래. 아이고, 은숙씨.
1: 예.
5: 힘들었겠네요.
1: 사장님 보다시피 사는 주제 말이 아니에요.
5: 아니, 아니, 뭐,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거.
1: 어떻게 괜찮아요?
5: 자, 은석 씨.
1: 예?
5: 아이, 그, 은석 씨는 참 이뻐요.
1: 어머?
5: 너무너무 육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거.
1: 신고께 생겼거든. 예. 그러나 간세는 싸간 것보다 빈건 게 낫지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좀 먹거든. 빈건 것만 골라주는 말이요.
5: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생연분이군요. 예. 안 그래요?
1: 예, 예.
5: 네,
1: 예.
5: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1: 예.
5: 앉으시지?
1: 예, 예.
5: 저것들이 또 붙어졌군요. 예. 아니, 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
1: 어디가 쥐예요?
5: 예? 쥐예요?
1: 우리 집엔 쥐 어떻게 많은지 그것들도 남자는 쥐라고 그런지 영적이 없지요.
5: 참, 은숙 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그 매력적이고 저력적이고.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
1: 아, 그만해요.
2: 자, 은석 씨.
1: 예.
2: 성량 좀 있어요?
1: 예, 예.
2: 아, 저희 비둘기 여기 있었구만. 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1: 놀라지 마소. 난 이기맹이 신랑이에요.
2: 신랑이요?
1: 사장님,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데 저기 가끔씩 저렇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2: 예?
1: 아니, 무슨 내
2: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1: 자, 이제 저거하세요. 정신 안 가라도 정신 아프다면 형 좋아 안 하니까 좋아.
2: 야, 또 나 드럼 내기 시작이다. 야, 야, 이거 다
1: 보시네. 오빠!
2: 네, 오빠!
3: 미숙이, 실례합시다 오늘.
1: 사장님!
2: 사장님!
5: 예?
6: 내 팔자는 갑자기 좋아서 병신 남편만 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신 나쁜 오빠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요.
3: 미숙이, 서러워 마세요. 에?
2: 아, 나 이 사장님 이기자지. 이제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 어?
1: 사장님, 볼 수 있어?
2: 아니, 사랑해요, 미숙이. 아이, 저희 목이 컬컬하게 저기 신문에 가둬주세요.
3: 아니, 아니야.
2: 너 참아, 소시. 아이, 무슨 말 잘하는구만.
1: 사장님!
2: 아니, 예.
1: 중국말
2: 더 잘하네요. 아, 예. 전국에 사서 오니까 난 뭐 효포들한테도 솜씨 배웠지. 아, 그 저 있잖아요. 그 똥수상, 시수상, 어디?
3: 중국말.
2: 에, 그래 가.
3: 맞아. 아, 아니야, 아니야.
2: 아이고, 그 말을 안 용서 먹겠지. 맛있구나.
3: 자, 은석 씨.
1: 예.
2: 금방 보니까나 은석 씨가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인내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의 한국 수석을 가르치기 끝내주겠어요.
1: 사장님, 네. 사장님만
2: 믿겠어요. 저 역시 한가지예요. 미스킨. 아! 아!
3: 아이,
2: 어, 이거 따라 내놓으시오. 인간 미치겠네. 이게 신고 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오, 요 새끼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국산인 줄 아뇨. 야, 네 이제 보니 극자 꿈이라 이 새끼니까. 야, 이만 좀 전해.
0: 네, 프로 시작함에 있어서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연이란 어떤 인연을 생각하는지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왔다면 당신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 각자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 만세라는 말도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더 성숙한 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기분 좋은 노래들 여러 곡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 더하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네,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인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충구.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지기 전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걸려있는 듯이 보였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눈도 전과 같이 잘 보였다. 이제는 고기도 명백히 존재를 하는 것이며 손과 등의 쓰라린 상처와 고통도 명백히 꿈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손의 상처는 피도 나올 만큼 나와 말라붙었으니까 짠물에 담그면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 우리 어부들의 상처에는 깊은 바닷물이 최고의 약이다. 손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달리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머리를 맑게 하는 것뿐이야. 고기는 입을 꽉 다물고 꼬리만 살짝 아래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나란히 잘 달리고 있는 것이야.
0: 그때 머리가 좀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의료인은 다른 생각을 했다.
1: 저놈이 지금 나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저놈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저놈을 뒤에 끌고 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또는 저놈이 모든 위험을 다 잃고 배 안에 늘어져 있다.

하면 그때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기와 배는 나란히 묶여서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로 인한 자꾸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저놈이 나를 끌고 가야만 기분이 좋다면 내가 끌려 가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놈보다 술책이 한수 우라는 것은 내가 나은 것이 아닌가? 더욱이 저놈은 내게 아무런 적의도 품고 있지 않고 해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로이는 손을 짠물에 적시면서 머리를 맑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늘에는 송이 구름이 떠 있고 그 위에 뭉게 구름들도 떠 있었다. 이것은 밤새도록 미풍이 불어줄 것이 틀림없었다. 로이는 수시로 고기를 바라보았다. 꿈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최초로 상어가 덤벼든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후였다. 상어가 공격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검은 구름 같은 피가 1마일 깊이의 바닷속으로 흘러들었을 때, 피의 흔적을 따라 깊은 바닷속에서 푸른 수면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전속력으로 정신없이 달려 올라왔기 때문에 푸른 해면을 뚫고 햇빛 속으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피의 냄새를 맡고 배가 지나간 길을 헤엄쳐 쫓아오기 시작해 드디어 배를 따라잡게 되었던 것이다. 상어는 쫓아오는 도중 가끔 흔적을 놓치곤 했다. 그러나 재빨리 냄새와 흔적을 찾아내어 그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바다에서는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둥이가 아주 크고 뾰족하며 몸집도 굉장한 마코상어였다. 이놈은 턱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처럼 파랗고 배는 은빛이며 가죽은 매끈한 것이 아름다웠다. 그의 커다란 턱만 다를 뿐 일반 황새치와 생김새가 같았다. 헤엄칠 때면 턱은 꽉 다물고 등 지느러미는 꼿꼿이 세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해면 바로 밑을 칼처럼 헤치며 로인의 배를 따라 나아간다. 꽉 닫힌 주둥이의 턱 안에 있는 이빨 8줄은 안쪽으로 비스듬히 굽어져 있을 것이다. 그 상어의 이빨은 보통 상어의 이빨과 같이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이것은 매발톱처럼 바싹 오그러져 닫으면 사람의 손가락을 오므린 것 같이 보였다. 길이는 로인의 손가락만 하고 양쪽 끝에는 면도날과 같이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바다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모두 잡아먹도록 만들어진 놈이었다. 속도가 빠르고 기운이 세고 그리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대항할 적이 도무지 없었다. 바로 그놈이 신선한 피냄새를 맡으며 그 푸르고 꼿꼿이 세운 등 지느러미로 물을 헤치며 있는 속력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다. 로이는 그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놈이야말로 겁이라곤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짓을 하고야만은 놈인 것을 알았다. 로이는 작살을 꺼내 거기에 밧줄을 메고 그놈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밧줄은 고기를 배에 단단히 매느라고 잘라내었기 때문에 좀 짧았다. 로인의 정신은 맑아지고 그의 전신에는
굳은 겨울이가 차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법이지 하며 중얼거렸다.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로이는 큰 고기를 힐끔 쳐다보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저놈을 달려들지 못하게 할 도리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잡을 수는 있겠지. 텐투스 놈이로구나.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리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사상 정치리론 과목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상 정치리론 과목의 사상성, 리론성, 친화력, 목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성과 항리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투철한 항리적 분석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철저한 사상 리론으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진리에 강대한 힘으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치성과 지식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건설성과 비판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주류의식 형태를 전파하고 각종 그릇된 관점과 시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론성과 실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 정치 리론 과목의 실천성을 중요시해 과학적 리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사상 정치 리론 수업을 사회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을 큰 뜻을 품은 분투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교수 목표, 학과목 개설, 교재 사용, 수업 관리 등 면의 통일적인 요구를 실행하는 한편 지역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정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도성과 주체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정치 리론 수업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지 법칙과 접수 특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학생들의 주체성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주입성과 개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개발성 교육을 중시해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끊임없는 개발 과정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에 잠재적 교육 과정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기타 과목과 수업 방식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 정치 교육 자원을 발굴해 전원에 대해 전 과정 다각도로 되는 인재 양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사상정치리론 과목 건설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놓고 사상정치리론 과목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들어주고 사업구도, 대여건설, 지원 보장 등 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정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들어주고 관리하며 관련 부문에서 소임을 다하고 전사회적으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 전당 전사회적으로 사상정치 이론 과목을 힘써 잘 운영하고 교사들이 사상정치 이론 과목을 참답게 수업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상정치 이론 과목을 배우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당위원회는 계속해 엄격한 관리와 과학적인 운영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학교 당위원회 서기화 교장은 사상정치 이론 과목 수업과 사상정치 이론 과목 건설의 추진에 앞장서고 사상정치 이론 과목 교사와의 연계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상정치 이론 과목 전담 교사 대우를 제대로 갖추고 든든하게 건설해 전담을 위주로 전담과 겸임이 결부되고 량적으로 충족하며 자질이 우수한 사상정치 이론 과목 교사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에 사상정치 이론 과목 일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공정으로 삼고 사상정치 이론 과목 건설의 내포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과 과정 체계를 보완하고 각 유형의 교과 과정과 사상정치 이론 과목을 잘 조합시키며 유명 교사들이 사상정치 이론 수업을 맡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책임자들도 학교의 사상정치 이론 과목 강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당장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집안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헛수고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옷장과 수납장의 물건을 무작정 쌓아두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다 보니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집 정리를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아이가 옆에서 계속 놀자고 보채는 바람에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만 앞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 종류별로 분류한 뒤 필요한 물건은 수납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순서를 모두 건너뛰고 물건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필요해 보이는 물건부터 급하게 골라버리며 서둘러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분류와 정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눈앞의 결과만 빨리 얻으려 성급하게 행동한 탓에 바닥에는 물건이 수두룩 쌓이고 일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급하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예정한 시간보다 갑절로 더 긴 시간을 들이게 됐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정리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을 일인데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오히려 시간만 두 배로 낭비했습니다. 이처럼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행동해 헛수고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는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콩은 두부를 만드는 원료이지만 콩밭에는 오직 콩만 있을 뿐 가공이 끝난 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얻으려고 무작정 서두르고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고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

0: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서두르거나 업무를 할 때 자료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건너뛴 채 결과만 급하게 내려고 하는 건 모두 콩밭에가 두부 찾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급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서두르면 결국 헛수고만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성급한 행동의 헛됨을 콩과 두부의 비유로 간결하고 재밌는 속담으로 만들어 후대에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차분하게 순서를 지키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속담 콩밭에가 두부 찾는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깬다면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일찍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잠이 적어서라고 여겨서 간과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찍 깨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 깨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림상에서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각성은 잠들기 힘든 증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리는 한 대의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도파민은 가속 페달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로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해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는 조기각성은 우울증 발작의 매우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만약 자주 일찍 깨고 깨어난 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리는 경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2주 이상 지속되는지 시간을 봅니다. 일반적인 기분 저하는 보통 원인이 있으며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울함, 답답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능을 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손상이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 직장 업무에

0: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도 힘들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질병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여섯 가지 증상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첫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조기 각성. 둘째, 예전에 좋아하던 일에 전혀 흥미가 없는 등 흥미 상실. 셋째, 항상 피곤하고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활력 저하. 넷째, 급격한 체중 감소 또는 과식 등 식욕 변화. 다섯째,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는 등 자기평가 저하. 마지막으로 여섯째,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반응이 느려지는 주의력 저하 등입니다. 네, 쓴맛이 나는 오이 먹어도 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최근 복건성의 한 남성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구크르피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것일까요? 네, 광동성 중의병원 응급실 부주임의사 왕진총은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구크르비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계열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에 견딥니다. 섭씨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성이 강합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구토 유도, 수분 공급,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크르비타신 중독의 잠복기는 10분에서 2시간 사이이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위장 불편, 미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박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구크르비타신이 쓴 오이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박과류 채소나 과일에 쓴맛이 난다면 모두 구크르비타신 중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즉시 소독소 부주임이사 류미덕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활동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 대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생활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확률이 더 높다고 느끼는 이유이자 모기들이 아이를 더 잘 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6월 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거북이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대해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이동식 당수업이 기업에 이르러 공업강시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연결 교통경찰이 방치 차량을 집중 정돈해 공공주차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거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주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발전 로정과 중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주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저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게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하게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계획 틱톡 공회,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소

0: 고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에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허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허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헌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조성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 사상 문화 전선은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리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 섬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 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 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민족가무전시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관광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및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22일 시 직속 기관 당섭위원회는 시 공급 및 정부와국과 함께 이동식 당수업 산업 육성 공급 강시 조제 참관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 직속 기관 당원 간부 70여 명이 기업 생산 일선을 찾아 공업 발전의 활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연길 담배공장,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 연변금강산식품주식유한회사와 보드와이저 연길맥주유한회사 등 4개 기업을 찾아 생산작업장을 둘러보고 기업 홍보 영상을 시청했으며 자동화 생산라인을 가까이에서 참관하면서 기업의 발전 과정과 산업배치, 미래발전 계획 등을 요의했습니다. 이번 몰입형 당수업을 통해 당원 간부들은 우리시 공업의 지능화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공업 강시 전략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참관과 학습 성과를 기업 봉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가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전시 공업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0: 연일 시공안구 교통관리대대는 방치 차량 집중 정돈 전문 행동을 전개해 도심 주요 도로와 거리 골목, 공공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폐차를 전면 정돈함으로써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방치 차량 점검을 일상 순찰의 중점 사업으로 삼고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전면적인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차주와 연락이 가능한 차량은 즉시 이동하도록 권고했으며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동을 거부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전용 주차장으로 견인해 통일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 쪽으로 1,276대의 방치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폐차 등록 및 정리 차량은 116대, 검사 기한이 지난 차량은 232대, 장기간 방치된 공사용 차량은 136대, 시장 주변에서 창고 대신 사용된 장기 주차 차량은 219대를 이동 조치해 공공주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했습니다.
1: 아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연변조 장기 선수권 대회 성황리에 폐막. 그늘 2026년 전국 전민건강운동대회 동북지역계를활동 및 연변조 장기선수권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는데 전주 각 현시에서 온 46명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최종 연길 대표팀이 단체전 노년조와 공개조 우승을, 화룡 대표팀 우국동 선수가 개인전 공개조 우승을, 연길 대표팀 손전명 선수가 개인전 노년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새벽에 실종된 노인 경찰의 수색으로 무사히 귀가. 일전 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74세 배우자가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민경들은 즉시 현장을 찾아 단서를 조사하고 전력을 다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름 합숙 훈련 돌입. 여름 방학을 맞아 연결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운동학교는 50일간의 축구 합숙 훈련을 시작했는데 U10부터 U13까지 4개 팀이 각종 대회를 목표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각 연령대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기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수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에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혜숭 춘강만경 소시 竹外桃花三两枝 춘江水暖 야仙枝 蒌蒿满地 芦芽短 正是河豚 玉上石 혜숭 춘강만경 소시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遇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遇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춘간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을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성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온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광역허의 도화견 문제 혜숭은 소경화 즉화

0: 학습이나 3년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1: 혜숙이 그린 층간 망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재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숙이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2: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숙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숙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연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는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0: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2: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0: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숙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혜숙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 뒤에 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小池 杨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연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채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연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작이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원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디는 여기에 풍부한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악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 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양만디는 4년생 후수 호는 승수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부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는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여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만디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조령룡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준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이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디에게 관리로 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려를 했습니다.
1: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 全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河财路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小

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왕훈용 전국 정협주석이 서당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상반기 전국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민생 등 중점 분야들이 강력하게 보상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수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기초교육 사업에 관해 내린 중요한 지시에서 당 18차 대회 이후 당장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다잡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기초교육이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석금형 총서기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찰하고 덕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며 꾸준히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규칙을 준수하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념을 실시하며 교육과 교수지를 향상시켜 광범한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 기초교육의 우수 자원 확대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교육 공평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고양하고 교원의 도덕과 깊은 건설을 강화하며 높은 자질의 조문화 교원 대우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학교 운영의 자원 배치를 최소화하며 교육 종합개혁을 심하게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힘쓰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전국 기초교육 업무회의가 7월 2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고 신시대 새로정의 기초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배우고 리해하며 철저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기초교육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고도의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새로운 상황과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정신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다섯 가지 교육의 병행과 다섯 가지 교육의 융합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입학 관리를 통해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도시로 일하러 온 로무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확고히 지키며 기초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에 적응하여 교육 자원의 배치를 최소화하고 예산 보장, 학교 배치, 학위 공급, 교원 배치 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과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바른 길을 따라 혁신하면서 기초교육의 새로운 우세를 혁신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동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 가정, 사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을 발행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의 대우 보상을 강화하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문, 학교는 조직 보장을 강화하고 못 박는 정신으로 당조항과 공무원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조항기구편제위원회 방봉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북경시, 허북성, 감숙성, 북경사범대학의 책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석태봉, 리설회, 왕소홍, 오종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구구계획실시대학의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조항 텔레비전 속평,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 가자를 발송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종협조석인 왕혼영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장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혼영 종협조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소장 업무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한 논술과 신시대 당의 소장 관리 방략을 관찰하며 안정 발전, 생태, 변강 강화 등 네 가지 큰 일을 지속적으로 틀어주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사회주의 현대화 신서장 건설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혼영 정력주석은 라사시와 아리 지구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안정, 민족단결, 사찰관리, 흥변부민, 역사문화보호 등 상황을 요해하고 여러민족 간부 대중들과 좌담하고 교류했습니다. 왕헌영 종협주석은 소장을 관리하려면 우선 소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소장 관리 요구를 관찰하고 사회관리의 기반을 다지며 단결하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 국면을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당 창건 105주년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결부시키고 소장 평화 해방 75주년 소륙 고원에서 발생한 전지개벽의 변화와 결부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교육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를 잘 틀어주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구 창건을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할 때 관한 요구에 따라 소장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 간의 상호 적응을 부단히 인도해야 합니다. 소장의 역사 문헌, 고고학 실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고 여러 민족 사이의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 행정을 보여주며 중화 문명의 방대함과 찬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빈곤 해탈 공략의 성과를 잘 다지고 확정하며 변강의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변강 민중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끽하도록 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아리지구 정협기관회가 아리지구에는 전국 정협위원과 소장자치구 정협위원, 아리지구 정협위원, 정협기관 간부들을 위문했습니다. 리간거리 조사연구에 수행했습니다.
1: 전국 당학교 교장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당학교

0: 교장인 채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학교 업무에 관한 습근평 종서기의 중요 론述을 학습 관철함으로써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여 당학교가 당에 속한다는 본질을 강화하고 당학교의 초심을 잊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분투하고 개척 혁신함으로써 신시대 당학교 업무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충성스럽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고품질 간부 대우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책임은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육과 훈련의 주요 진지인 당학교는 당의 사상 이론 전선의 중요한 방면군으로서 습근평 종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진지하게 깨달으며 연구와 선전, 해석, 학습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 과학연구 수준을 제고하며 당의 혁신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양성 그리고 이론 연구와 정책 자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당의 이론 혁신 과정과 실천 발전에 발맞춰 학과 건설을 최적화하여 중국의 자주적인 지식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학교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학교를 설립 관리하고 건설하는 주체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엄격한 기준으로 당학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도부와 간부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리념 형태의 업무 책임제를 관철하고 작품 건설과 규율 건설을 강화하여 각급 각종 당학교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재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민생 등 주요 분야가 강력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0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국고사 마괭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세수 수입이 9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증가율은 1분기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6%,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1.8%, 증권거래 인지세가 97.3% 증가했습니다. 마경병 부사장은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의 로적 증가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충분한 활력으로 인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상승, 조식 시장의 활력,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 등 요인도 재정수입 증가를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3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종종 분야의 지출을 보장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출 분야에서 사회 보장 및 취업 지출은 2조 6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보건 건강 지출은 1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예산사 당재부 부사장은 상반기 각종 재정 정책이 국가 중대 전략 과제의 리행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 촉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확대 전략 기점을 견제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과 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0: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배치 구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며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가 중대 공정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앙기업은 기업 운영의 양호한 추세를 권고히 하고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추진하며 산업의 심층 전환 승격을 촉진하고 국가 중대 공정 건설을 추진하며 기업의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새 라운드의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 방안의 고품질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을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전략적 지원 보장 능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1: 세관청소 관계자가 20일 개최된 공무원 보도 판공실의 시작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계열 기자회견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관 감독관리 제도 체계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고, 수출은 13.4% 증가했으며, 수입은 22.1% 증가함으로써 양적, 질적 동반 상승, 친환경 방향, 우수 수입 수출, 무역 동반자 상승의 발전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관 정서 손매군 서장은 향후 5년간 세관은 더 우수한 감독 관리로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매군 서장은 우리는 매립형 정시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 세관의 감독 요구 사항을 기업의 수출입 제품 생산, 공급 사슬에 편입시키고 복합 운송, 일괄 운송장 통관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능형 세관의 반복적인 승격을 가속하여 2030년까지 90% 이상의 항만의 지능형 검사 장비를 갖춰 기업과 대중이 무감각 통관을 일상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리 자유에서 도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우수 상품이 일반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관 정서 왕군 부소장은 향후 5년간 소비자들이 좋은 세계에서 더 많은 우수 상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79개 나라 264종의 농식품 존입을 신규 추가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의 농식품 검역 접근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선도 소비 경제를 적극 지원해 화장품 등 수입 소비재에 대한 검사 조치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와의 제로 시차 연동을 실현할 것입니다. 상반기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 기업이 11만 5천 개 증가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구가 3.3배 증가했습니다. 약 1억 4천만 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상품을 구매하여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매군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더욱 조화롭게 하고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무역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 자원, 우수 농산물의 수입과 공급 국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우수 상품의 중국 수출을 편리하게 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22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명의 7일 훈장 수상자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일군,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가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한다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마선상은 38년 동안 기층의 대중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항상 인민의 입장을 지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마선상은 기층에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언제나 인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릇 대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곧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대표인 존혜향은 오랫동안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민족 업무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면서 따뜻한 봉사를 주민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대표인 량염은 26년 동안 특수 교육 직책을 지켜왔습니다. 량염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빛나야 한다는 교육 리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특수 교육 사업의 번영 발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힘써 추진해 왔습니다. 양염은 인공지능이 우리 특수 교육의 여러 단계에 모두 융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수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아이들의 성장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인 종백규는 20여 년 동안 농촌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여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마을의 산업비약과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 우수 당사무일군 대표이자 배달원인 왕가호는 새로운 업태에 당 건설 업무에 깊이 전념하면서 배달 운전자들의 집단적 힘을 응집해 도시의 이동 초병으로 되어 평범한 자리에서 도시를 지키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 중앙은행이 최근 2026년 경제 성장 예기를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 1.4분기 경제는 동기 대비 2.8% 성장한 가운데 경제 성장은 주로 수출, 소비, 국내 투자가 견인했습니다. 타이 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강력한 수출 성장과 경제 부양 조치의 효과로 인해 타이 경제 성장세가 전에 예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 상업부 무역정책과 전략 사무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타이 화물 수출액이 1,620억 9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자동차, 식품 등 종목의 수출 표현이 강력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타이 국가선박운송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타이의 수출이 8 내지 10% 성장할 가망이 있습니다. 위원회 다나쿤 주석은 주요 무역 동반자의 안정적인 수요는 하반기 수출 성장에 강력한 지탱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관광업은 여전히 타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7월 4일까지 타이가 올해 접대한 국제 관광객은 연인수로 1,621만 명을 넘었고 약 7,826억 타이 바트화의 관광 소득을 올렸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 등 원인의 영향으로 입국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강인한 관광 소비는 호텔, 료식업, 소매업, 교통 등 관련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취업 확대, 내수 견인에 굳건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타이 정부는 일련의 경제 부양, 소비 견인 조치를 내놓아 일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5월 타이 내각은 예산 규모가 약 1,750억 바트에 달하는 타이인 돕기 새 라운드 소비 진작 계획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계획은 주민의 생활 원가를 줄이고 기층 경제를 진작시키며 중소업체를 지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60대 40 공동 지불 모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60%의 소비 금액을 부담하고 개인이 40%를 부담하며 1인당 매달 최고로 1000바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올 9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타이 재정부가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604만 600명이 자격에 부합되어 이미 등록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3천만 명 목표의 약 87%를 달성한 셈입니다. 이 밖에 104만 6,900개 상가도 등록해 참여했습니다. 7월 타이 투자촉진위원회는 식품 가공, 항공, 선진 제조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약 650억 바트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을 비준했습니다. 타이 재정부는 전국 투자가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면의 22 내지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공중 투자 확대, 개인 자본과 외상의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 원동력을 이루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타이는 이미 동부 경제 회랑을 경제 전환과 외자 유치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했습니다. 타이 동부 촌부리 라용 차층 4호에 위치해 있는 동부 경제 회랑은 타이가 산업 승격, 외자 유치, 역내 첨단 제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국가급 경제발전 전략구역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소득세 감면, 수입 설비 관세 우대, 토지 사용 편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 아누틴 총리는 최근 동부 경제 회랑의 기반 시설은 이미 기본적으로 보완되었고 당면의 업무 중점은 건설에서 투자 유치로 전향했다면서 정부는 국제 홍보를 주동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다국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부경제회랑 사무실은 실제 투자 5천억 바트를 유지하고 약 6.3%의 역내 생산 총액 연평균 성장을 실현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진 제조업, 현대 봉사업, 혁신 산업 집단을 구축하는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동부경제회랑 종합발전계획 2023-2027 목표를 실현할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 정부는 2030년까지 타이의 종합 경쟁력 순위를 세계 20위권에 끌어올리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향후 타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관광업, 의료보건, 식량 안전, 가공 농업, 창의 경제 등 산업을 다그치어 발전시키며 노동력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힘써 봉합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성을 보이는 타이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서부 기층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지강 신어라는 책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목통 이론을 인용해 나무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가장 긴 나무판이 아닌 가장 짧은 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론수를 지역 격차가 공동 부유를 제약함을 형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복건성 당위원회 부서기로 있던 습근평은 처음 실무진을 거느리고 영하 소해고를 찾았는데 현지 주민들의 빈곤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습근평은 법관과 영하 간의 대상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찍 습근평은 민영촌이 지금은 모래밭이지만 나중에는 금사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삼해성은 복건성 농학자 김정희 교수를 원형으로 한 능일농이 민영촌을 이끌고 균초 기술로 민영합작의 물꼬를 터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관련 균초 기술이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지명해 채택한 것입니다.
6: 네, 수천 수만 대중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 기술을 반드시 간소화해야 합니다.
5: 균초는 민영합작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황폐했던 모래밭은 이미 금사탄으로 변했고 민영촌은 이미 민영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영진에 들어서면 생기 발랄한 강남을 연상케 하는 동네가 시야에 안겨옵니다.
7: 시험 전에 잔은 이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5: 포도주 잔을 들고 당차게 설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유리라고 부릅니다. 2012년 소해고에서 민영진으로 이사한 유리는 평생 포도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7: 2주 전에는 포도나무를 본 적도 없고 포도를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5: 민영합작으로 복건 사람들이 영화에 와서 포도주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초공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던 유리는 현재 기술이 능숙한 생산 주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화의 포도주 산업은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유명한 자색 명함장으로 되었습니다. 명화와 복고는 한쪽은 산, 다른 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산에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런 치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은혜라도 샘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1년 9월 민영진이 복권성 하문을 지원하는 등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협력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계속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뜻이 맞으면 산과 바다도 막지 못한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오랜만에 영하 민영진 원중촌을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합작은 새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시범을 보여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 공동부유의 두 번째 함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민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결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습근평 총서기는 광동성 불산시 순덕구 황종촌을 찾아 기층 당건설 상황을 시찰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유문했습니다. 낮고 어두컴컴한 벽돌집에서는 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소교 일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3학년생인 장소교의 딸 장검나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습근평 총서기는 현대 한어사전과 영한사전, 폐역통을 선물했고 이에 장검나는 총석이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장소교의 두 자녀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빈곤의 탈 과정에 지혜와 지향을 함께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지구, 빈곤 가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가난 구제의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동부유는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지 같은 시간대에 동등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2일 개성구 채택된 중국 공산당 규약은 일부 지구와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격려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부유는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 인구가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의 집권 기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0: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죠 그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부 기증에 불이 내리는 대학 졸업생들의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죠.

점점 더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직업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료성대학 정법학원의 2022학급의 본과 졸업생 유봉우는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며칠 후 그는 신강 생산 건설 병탄 제3사 투무스커시의 한 가도에서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로 기층 봉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는 사회 봉사 속에서 힘을 키우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선배 자원 봉사자들이 귀교해 가정 방문과 갈등 조정 등 기층 업무 경험을 생생히 전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봉우는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이 변방 기층 관리 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았고 그때부터 서부로 가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유봉우는 부모님도 저의 선택을 아주 많이 지지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학생들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료성대학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334명이 서부 계획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2003년 이후 이 학교에서는 누적 2만여 명 학생들이 지원했고 그중 2634명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그중 423명은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서부에 남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료성대학 공청단 자원봉사부 부장인 영존복은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증봉사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국가 발전에 녹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개선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권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부를 향해 달려가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항주 사범대학 생물과학학과 졸업생인 리문정은 곧 서장으로 떠나 기층 교육의 교단에 서게 됩니다. 리문정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인의 사명이라면서 변강 교육에서 특기를 살려 서부 건설에 청춘의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주사범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기층 정착을 고무하는 리듬이 일상적인 수업과 취업 지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졸업생 취업 정책 홍보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기층 취업 정책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또 당을 따르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라는 주제 강연회를 조직하는 등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항주사범대학 취업지도센터의 양적 부주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 시야를 넓히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을 걷도록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성 해남 장족자치주 흥해현의 화칭종원은 최근 청해민족대학 약물재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청해성 화락장족자치주 다를라그현 터허투향의 상황과 기층사업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서부계획자원봉사자로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이 고원마을에 파견돼 본격적인 기층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해민족대학 공청단 부석이 제 길은 2026년 학교에서는 본과와 석사 졸업생 147명이 서부 계획에 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층 일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조국이 가장 필요로 가는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층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힘을 키우면서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합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아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다카이치 수상의 지지율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일본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의하면 다카이지 산하의 내각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처음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지 수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고 장식의 민생 현안을 외면해 국민적 반감을 샀다면서 그의 집권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은 50% 선이 무너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사의 조사에서는 6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고 전일본 뉴스네트워크 조사에서는 10.9%포인트 급락한 49.2%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서는 6월보다 10%포인트 급락한 41%를 기록한 반면 비지지율은 44%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결과가 다카이지 내각의 민심 기반과 여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일본 국민이 여러 현안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논란의 법안 강행 처리가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지 내각이 최근 추진 중인 황실 전범 개정안과 부수도 법안 그리고 전후 체제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안보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에 도화선 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지는 지난 6월 말 각의를 열어 황실 전범 개정안을 기준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천황의 계승을 오직 북의 남성 후손으로만 한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옛 훈가의 남성 후손을 리양하는 방식으로 북의 남성 계승 체제를 이어가려 해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천황 즉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도 정반대됩니다. 둘째, 정치 스캔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본슈는 최근 이메일과 로그인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카이지 선거팀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올해 중의원 선거 기간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끝내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고 야당이 요구한 관련 비서의 국회 출석 질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국회 답변에서 다카이지는 비서가 조만간 국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답변을 진술서로 대체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자료는 감감 무소식이어서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문제에 대한 민심 수렴 실패입니다.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급등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대상 23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음에도 다카이지 내각은 소비세 인하 등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우고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는 일본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급락이 다카이지의 집권에 붉은 등이 익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문자쿠라 다카시 일본 경제학자는 다카이지는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억제해 물가 상승에 대응해야 했으나 그의 정책은 오히려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어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다카이지가 자민당 내의 기반이 약해 국민적 지지율에 의존해 당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논쟁성 정책을 계속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는다면 집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키아라 이즈루 도쿄대학 교수는 기반이 약한 다카이지는 인사 개편이나 유신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들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어
가까이지 정권이 점점 더 공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가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 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엔지 룽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부분. 그 다음, 좀 끄십시오. 하지 말고. 얼마나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리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사상 정치리론 과목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상 정치리론 과목의 사상성, 리론성, 친화력, 목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성과 항리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투철한 항리적 분석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철저한 사상 리론으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진리에 강대한 힘으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치성과 지식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건설성과 비판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주류의식 형태를 전파하고 각종 그릇된 관점과 시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론성과 실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 정치 리론 과목의 실천성을 중요시해 과학적 리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사상 정치 리론 수업을 사회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을 큰 뜻을 품은 분투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교수 목표, 학과목 개설, 교재 사용, 수업 관리 등 면의 통일적인 요구를 실행하는 한편 지역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정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도성과 주체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정치 리론 수업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지 법칙과 접수 특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학생들의 주체성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주입성과 개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개발성 교육을 중시해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끊임없는 개발 과정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에 잠재적 교육 과정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기타 과목과 수업 방식의 내포

구돼 있는 사상 정치 교육 자원을 발굴해 전원에 대해 전 과정 다각도로 되는 인재 양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사상 정치 이론 과목 건설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놓고 사상 정치 이론 과목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들어주고 사업 구도, 대여 건설, 지원 보장 등 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정도하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틀어주고 관리하며 건설에 전담을 위주로 전담과 겸임이 결부되고 량적으로 충족하며 자질이 우수한 사상정치이론과목 교사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에 사상정치이론과목 일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공정으로 삼고 사상정치이론과목 건설의 내포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과 과정 체계를 보완하고 각 유형의 교과 과정과 사상정치이론 과목을 잘 조합시키며 유명 교사들이 사상정치이론 수업을 맡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책임자들도 학교의 사상정치이론 과목 강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파곡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지기 전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걸려있는 듯이 보였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눈도 전과 같이 잘 보였다. 이제는 고기도 명백히 존재를 하는 것이며 손과 등의 쓰라린 상처와 고통도 명백히 꿈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손의 상처는 피도 나올 만큼 나와 말라붙었으니까 짠물에 담그면 곧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 우리 어부들의 상처에는 깊은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저놈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저놈을 뒤에 끌고 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또는 저놈이 모든 위험을 다 잃고 배 안에 늘어져 있다면 그때도 문제는 없다.
0: 그러나 고기와 배는 나란히 묶여서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로이는 자꾸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1: 저놈이 나를 끌고 가야만 기분이 좋다면 내가 끌려 가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놈보다 술책이 한 수 우라는 것은 내가 나은 것이 아닌가? 더욱이 저놈은 내게 아무런 적의도 품고 있지 않고 해치지도 않았으니까.
0: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로이는 손을 짠물에 적시면서 머리를 맑게

깨 하려고 애를 썼다. 하늘에는 송이 구름이 떠 있고 그 위에 뭉게 구름들도 떠 있었다. 이것은 밤새도록 미풍이 불어줄 것이 틀림없었다. 이로이는 수시로 고기를 바라보았다. 꿈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최초로 상어가 덤벼든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쯤 후였다. 상어가 공격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검은 구름 같은 피가 1마일 깊이의 바닷속으로 흘러들었을 때 피의 흔적을 따라 깊은 바닷속에서 푸른 수면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전속력으로 정신없이 달려 올라왔기 때문에 푸른 해면을 뚫고 햇빛 속으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피의 냄새를 맡고 배가 지나간 길을 헤엄쳐 쫓아오기 시작해 드디어 배를 따라잡게 되었던 것이다. 상어는 쫓아오는 도중 가끔 흔적을 놓치곤 했다. 그러나 재빨리 냄새와 흔적을 찾아내어 그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바다에서는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둥이가 아주 크고 뾰족하며 몸집도 굉장한 마코상어였다. 이놈은 턱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처럼 파랗고 배는 은빛이며 가죽은 매끈한 것이 아름다웠다. 그의 커다란 턱만 다를 뿐 일반 황새치와 생김새가 같았다. 헤엄칠 때면 턱은 꽉 다물고 등 지느러미는 꼿꼿이 세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해면 바로 밑을 칼처럼 헤치며 로인의 배를 따라 나아간다. 꽉 닫힌 주둥이의 턱 안에 있는 이빨 8줄은 안쪽으로 비스듬히 굽어져 있을 것이다. 그 상어의 이빨은 보통 상어의 이빨과 같이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이것은 메발톱처럼 바싹 오그러져 닫으면 사람의 손가락을 오므린 것 같이 보였다. 길이는 로인의 손가락만 하고 양쪽 끝에는 면도날과 같이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바다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모두 잡아먹도록 만들어진 놈이었다. 속도가 빠르고 기운이 세고 그리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대항할 적이 도무지 없었다. 바로 그놈이 신선한 피냄새를 맡으며 그 푸르고 꼿꼿이 세운 등 지느러미로 물을 헤치며 있는 속력을 다해서 쫓아오고 있다. 로이는 그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놈이야말로 겁이라곤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짓을 하고야만은 놈인 것을 알았다. 로이는 작사를 꺼내 거기에 밧줄을 메고 그놈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밧줄은 고기를 배에 단단히 매느라고 잘라내었기 때문에 좀 짧았다. 로인의 정신은 맑아지고 그의 전신에는 굳은 결의가 차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하며 중얼거렸다.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로이는 큰 고기를 힐끔 쳐다보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저놈을 달려들지 못하게 할 도리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잡을 수는 있겠지. 텐투스 놈이로구나.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관계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네, 우리 모두 완벽.

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속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꺼내기 힘든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아픔을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글이 요난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 오래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아픔을 빨리 처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져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아픔 없이 어찌 사랑을 알랴 함께 듣습니다.

널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해 볼수 있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아가는 매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 더 많고 힘들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후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습관처럼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인데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나의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과 곤충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아름다운 꽃망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보다 희망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또 절망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가치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충구.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达。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这30多年来，我皆是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朋友们，这是脱口秀的夏天，不是别的夏天。老庞，你快说话吧，老庞。
1: 有请气氛组。